0: 죽이고 나이다.
1: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.
0: 지금양 우색 광채 10만 개 전기
1: 내느냐 어디 서자.
0: 고비 통길로 대군님 한명 회춘 경약이라 끝끝